근데 그러면 한 3시 먼저 할때 있어. 근데 너네 전주만 한다고 해. 여자 한번 프레젠테이션 하는데. 전 프레젠테이션 된대 프레젠테이션? 어? 센, 웬노 센스 다야 사디다? 정말 사만 스테이트 비비트 때문에 하더라도 네 하더라도 또 카페타 데리오넨 도체 이코 어티 비비트 시테 잘라 하더라도 아침에 연대 돈만 연대 도지아 커피잖아. 네, 제가 연대. 그때 커피야. 아, 맞죠, 피아노. 야, 이 전폰도. 디마르티노 소리요. 웬. 정말, 아드라도 프레젠타르데, 정말. 마, 오라시온 다메 푸엘사, 정말. Tendrás que renacer fondo. Lo que te Martina sea tu carpeta. Bueno. Pues si ves la atenata, va a tenata, se no nos me sale la cero a tu novia. Ya to tú ne. ¿Oh? Ya, con chula, totuna. Bueno. ¿Vais a usted bien, No.